0: 전과 강원도,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겠으나 낮 동안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
1: Zurück in die Zukunft. Geçmiş şimdi gelecek.
2: Wir bauen die Zukunft.